일단 요원이 엑스라 부김이 안내면에서 이사하지기 시에거르게다 니만와드는 슬라블루 뽑 나흐메르츠그레이니 여기다 연계비에 두부일랑자 이소슬라비 이덴티스 두부일랑자 이스 브락티와 아웃와 에원스 드루미 샬레 드루마 르산 헐레이크 알 코모니카메 그 뭐야 슬랏 미 피와라 말레스코 미 포블루 이날레 두부이가르레 위에 엑스단 옵 크리엔 크리엔 클로바 바디 아우타니 니 오만스라 이게 아이투 오제세다 노즈만 메 카마고 코먼 폼 이수 수거슬란 키골레 이케 나우 세세야 라 아우트위 드롬 아우트리 시알레 드롬 나탈 크레가 레이크 나흐메리 수 오사 모로그니 덩 이초 디 넥스 오가나 레트위스 카라 와카 레비타 넥스 아페리 마루프 알세 kayku yu yu kele di mana ti raslan bate bi an an mo yelo kristan bate di yelo yu ka druwa mo bate di yelo ko pagakan alat mo ina chuwa lu al di yaka komad was net ay sorry buta man